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5일 오후 아오모리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사와기지 소속의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통신이 도토리현 연안 해상에서 끊어졌습니다. 부근 해상에서는 기체 잔해로 보이는 것이 발견돼 항공자위대는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쯤 아오모리현에 있는 미사와기지 소속의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통신이 도토리현 연안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에서 끊어졌습니다. 통신이 끊긴 공역은 공해상공으로 레이더에서도 모습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자위대와 함정으로 수색한 결과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으로 수색한 결과 부근 해상에서 기체 잔해로 보이는 것이 발견돼 항공자위대는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체는 15일 오전 10시 20분쯤에 미사와 기지를 이륙했고 당시 비행 목적은 훈련 중이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길이 약 15m, 주익을 포함한 폭이 약 40m, 높이 약 5m로 지상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기체입니다. 약 36시간 연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외에도 최고 고도 약 2만 미터 상공에서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한 경계 감시 임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자위대 수장인 모리타 다케히로 항공막료장은 15일 오후 회견에서 현 시점에서는 모르는 부분도 많아 계속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의 젊은 의원과 중국 외교부 간부와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의원에게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초당파 일중우호 의원연맹에 소속된 8명의 젊은 의원은 14일 방문 중인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의 류빈 부장조리와 회담하고 양국 간에는 현안이 있지만 의사소통은 중요하다며 교류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회담 내용의 일부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회담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수상의 타이완을 둘러싼 잘못된 발언이 지금 중일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중우호 의원연맹에 대해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른바 타이완 유사를 둘러싼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해 인적 교류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상대를 선택해 교류에 나섬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정부는 일본인을 포함한 국외 거주자의 전국의 토지와 건물 소유 상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건물 소유율은 전체의 약 0.2%였습니다. 정부는 일본인을 포함한 국외 거주자의 전국의 토지와 건물 소유 상황을 조사해 15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토지는 등기된 것 중에 국외 거주자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약 0.2%입니다.

0: 21.06%였습니다. 국가와 지역별로는 미국이 27.2%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2.5%, 타이완이 7.7%였습니다. 또 건물은 등기된 것 중에 국외 거주자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약 0.2%였습니다. 국가와 지역별로는 중국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이완 18.6%, 미국 11.3% 등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등기 정보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토지는 최대 약 0.46%, 건물은 최대 약 1.07%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도 참고해 향후 외국인 정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와 관련해 모태기 외상은 희생자의 신원 확인 지원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며 네팔 정부에 DNA형 감정을 위한 기재를 공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와 관련해 모태기 외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막대한 피해로 네팔에서 신원 확인 지원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DNA형 감정 기재를 공유하기 위해 네팔 정부에 200만 달러, 일본엔으로 약 3억 엔의 긴급 무상자금 협력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신원 감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팀을 파견하는 것도 밝히면서 중장기적인 복구 부흥에 대해서도 JICA, 일본 국제협력기구에 의한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오랜 친구인 네팔을 위해 가능한의 지원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초당파 의원연맹으로부터 즉시 철회를 요구하도록 요청받고 ICC를 지지한다는 정부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인권 외교를 초당파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하라 관방장관과 회담하고 요청문을 전달했습니다. 요청문에서는 이번 제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면서 정부는 제재에 대한 명확한 항의를 하는 동시에 즉각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에 예정된 다카이치 수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ICC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정부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의원 연맹의 공동회장인 자민당의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법의 지배를 내세우는 나라로서 일본도 책무를 다해서 ICC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AI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OHCHR,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튀르크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규칙 만들기를 서두르도록 호소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튀르크 인권고등판무관은 14일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는 AI에 대해 개발 기업이나 국가에 보낸 서한을 공표하는 동시에 비디오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튀르크 인권고등판무관은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인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인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한 뒤 전 인류를 위한 AI 개발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소수의 강력한 기업에 거의 전면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인류의 진보에 많은 가능성을 가져왔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AI에 의한 해는 가설상의 것이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대한 문제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월드즈벤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탐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그래,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갔습니다.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피아노는
0: 피아노,
5: 연주는
0: 연주.
5: 피아노의
0: 연주는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5: 키키니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5: 이키마시다는
0: 동사 가다
5: 이크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키키니 이키마시다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5: 키키니의
0: 원형은 동사
5: 키크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5: 키키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키키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 연주를 키키니
0: 라고 한 뒤에
5: 이키마시다
0: 가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키키니 이키마시다. 피아노의 연주를 키키니 이키마시다.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0: 가스를 뺀 가이에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2: 쿄, 도코니 이키마시타가? 하라주쿠니 후쿠오 가이니 이키마시타. 하라주쿠니 후쿠오 가이니 이키마시타.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3: 스시, 스시.
0: 먹다는
3: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3: 다베마스이죠.
0: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3: 다베,
0: 다베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스시를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를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2: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3: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6: どうでしたか?
5: 素晴らしかったです.
6: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5: 写真을 たくさん 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7: 아, これ ゆうきさん。
6: ゆうきさん?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